아침에 전화할게 잘 자기야. 통화 끝났지만 내 하루는 이제 시작. 남자 이름으로 저장해둔 그 번호. 오늘 밤도 재밌게 문자나 전송. 네 존재를 가장 친한 친구도 몰라.

0: 이재한 형사님?
1: 순22, 영산소 소속 이재한 순경입니다. 어디서 계신 누구십니까?
2: 나 이재한 형사입니다. 박현경님 거기 있습니까?
0: 형사님,

Yo, I'm back. Once again, it's Rain. Welcome to the Rain's world. It's my world. And now, 다시 또 무대에 막 이루는 걸 바라보며 처음 그날처럼 두근거리는 내 가슴을 달래본다. 관중들의 환상 속에 온몸으로 퍼진다. 이 쇼타임.